0: 婆婆，你吃咗啲饅头去啦。
1: 唉，我食唔落咯，我好想饮啖羊肚汤啫。
0: 哦，婆婆，原来你想食羊肚汤咩？
1: 系。
0: 好啦，我身上仲有几个钱，嗱，等我叫阿丽香去庄口买翻嚟俾你食啦。阿丽香，嗱，你去买啦。
2: 羊肚汤，羊肚汤。